0: Lo Zodi 105.
1: Squid Game. La serie coreana che ha battuto ogni record si gioca al telefono. Squid Game.
2: 5분 안에 술래의 눈을 피해 결승선에 들어오는 분들은 통과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0: Pronto?
1: Igon, game il 뿐입니다. 그들은 게임의 규칙을 어겨서 탈락했을 뿐입니다.
0: 그야말.
1: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
0: 뭐든지 하고!
1: 맞습니다.
0: 뭐든지 하고!
1: 여러분의 뜻에 따라.
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0: 건도
1: 맞습니다.
0: 아
1: 게임일 뿐입니다.
0: 가면
1: 게임일 뿐입니다.
0: 너 제가 배고 게 되지 스코우
1: 게임의 규칙만 잘 지키면 약속된 상금과 함께 무사히 이곳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
0: 마세레 데데스코 스코우요 넌가 배고
1: 맞습니다.
0: 아
1: 맞습니다.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0: 가면
1: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첫 번째 게임에서 정립된
0: 에코 아버사 바야도 놈 아키젝 아키젝
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0: 아 아게 마곤게 발로 스코우
1: 453번
0: 까메 디스코 뭐야 게코세베
1: 453번
0: 마아 바야도 놈으로
1: 투표해주세요.
0: 아
1: 투표해주세요. 지금부터 민주적인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0: 아
1: 맞습니다.
0: 못되긴
1: 맞습니다.
0: 센테
1: 투표해주세요.
0: 센테 io ho le da fare perché io qua sto registrando io un video sto facendo
1: qua
0: siamo in Sicilia non siamo qua che fare siamo in Sicilia qua io non capisco io il tedesco punto e basta chiudiamo ma chi è questa scusami.
1: 맞습니다.
0: 아기에고에.
1: 맞습니다.
0: 네.
1: 투표해 주세요.
0: 아끼세요. 고우상 아끼세요.
1: 투표해 주세요.
0: 다음에 아테요. 게 주세요.
1: 투표해 주세요.
0: 테요 게 고우사.
1: 투표해 주세요.
0: 아테요 qua non c'è nessuno che si chiama te. Ti ho detto io che io c'ho le da fare. Io sto lavorando. Capito? Ma che sta faccia qua? No, basta, ciao. 자,
1: 맞습니다.
0: 자,
1: 다시 투표를 재개하겠습니다.

0: 이건 게임일 뿐입니다.
1: 빠따!
0: 게임일 뿐입니다.
1: 막힌 바람.
0: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
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 빠따!
0: 게임일 뿐입니다.
1: 바람.
3: Presto, nello Zoo di 105.
4: Yeah. Yo.